있는데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늦게나마 난 깨달았던 거야.

가슴에 젖은 내 친구의 처진 목소리 처음부터 어긋나버린 끝이 된 사랑 얘기 친구의 아픔을 이해 못할 슬픔은 달래기 능겨워서 불러본다 너의 진정 네가 사랑했던 꽃잎 같은 그녀 위에 많은 시간 홀로 지내며 준비했던 사랑 그 안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흘러내린 눈물은 빛을 말하지 못하고 한줌 묵기되어 날려 수많은 날을 밤을 한숨으로 보내며 지내며 생각해 마지막에 어렵게 내려진 결론

함덕서 16살의 대일원살단 고하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 실 말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 낫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내영 멸망 삐죽삐죽 하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 명놔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질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구배달린건 타불곡